0: 긴 뭐. 나는 그것이 마인 지지. 똑똑 군신났군이. 아유, 마영 합본.
1: 아, 왜? 그래서 몰라.
0: 아이, 뛰어, 아, 나시, 지, 지대야, 저기, 나가 너무 멍궁아, 나가 올릴 거는 새기까지 그러셔서 나바오다.
1: 아, 어디 너들이 만시 야비로. 한부터 잉아, 사바이부터 시양망아, 미스펠트는 미지어로. 웰마 와킨. 아마 비콜볼만 꾸들도.
0: 아, 사다피 뛰어.
1: 아무런 이 방울타는 국가바오, 벌써 수로야, 다 진드로. 라면 꾸네, 제임자, 마실, 닌토슬라가 피콜볼.
0: 시기, 뛰어, 안토사고, 뛰어, 말리로 고수라들어, 뛰어.
2: 몰라, 깊이?
3: 뭐?
2: 이건 시, 뛰어, 뛰어, 시, 도잉아.
0: Okay, okay.